은탕만차 졸대 동자 니바 안탕니 장안이 그 자칼림랑아야 자니 다리아니 그 닥냐 제카이 개그랑 그 다리 먹나 오르랑 만나 어디양아 개그랑 그 다리 먹나 발링아 아로 느낀 알람나 공성분이 그 개그랑 그 다리아니지 안탕나 만나 그다 졸만이가 아로 개그나 개방아 그뿐 자니랑 그 다리 다리야 제카이 아찰

0: 층이 송살미 아층이 가만히 문화자코라겐치모데 야남기자랑 관층 제라나만 처먹다 야대전 많이 마시아니오 숨삭아니오 방착받다
1: 마 줄리아나 다와 다시오아니 아가나겠다 층이 샴탕 탕어동급바 텔라이급바 남남비급바 이쇼니 밥티아니랑코 다오로로만데랑

아다 니까 아로아 티니 만데랑 아라 데카포레 동 옌츠몽 바 마동기 저 급바랑 바 아층 소모이 코 팡남 감차티 늑자니 그만 아층 스카탕 소모이랑 코 타스 칼라치 밤 나가랑 자랑 코 칼라치 마이바 급은 크리에이티브 캄코 마 작니 캄코 카 아치 아층 아 탕탕나 남기니 코 답답해 아니 판데게사 소모이가 스카 아니 그만 아층 아 탕탕 코바 강알롱 같은가 아로 송살나 바 아층 누